0: 그치, 주얼리가 갈 거나 이제 그
1: 아, 토탈이 역시 그 부분.
0: 예배해라. 에무주아이 때 아로하.
1: 가빠이.
0: 메르쿠.
1: 가빠이. 까마이 때와이. 이런 거 거였다?
2: 아, 가는 거지.
3: 하나의 뜻다 이거였다. 아, 한가야네 기어 파이 파냐.